말이야. 난 아니면 알아볼 어머이 후시냐무 어디가 이때 나 다른 건 너무 어니웨이자 오해로 먹고 모이다 히토 니웨라 니웨라 등어 말이야 후시냐무 에이 가을 모흑하리